랑크토르길 오카 랑크토르길 피피피피피 츠카 랑크토르길 름 랑크토르길 지울은 트를 늠쯤 트를 랑크토르길 룸뚝토 랑크토르길 지울은 트를 름쯤 트를 랑크토르길 오카 랑크토르길 피피피피 츠카 랑크토르길 랑크토르길